0: 오렌지 차량 포드 6 디스라마인 때 1054, 크로스톱에 아트 1054, 피닉스 적혀내요. 오렌지 차량 포드 6 더블온.
1: 오렌지 라이너 포드 6, 디스엔 3지 플라이트 100 바이 오펜, 오렌지 라이너 포드 6.
2: 오렌지 차량 포스
1: 디시어 모모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000 스피드 1000 디스라마인트 1

0: 아이라한국스트리트에서 다음 라이트 링 230.
1: 다음 라이트 헤딩 230, 아이라한국스트리트 4.
0: 자파니아 57, 리포트 스피드.
2: 240 knots, 자파니아 57.
0: 자파니아 57, 리딜 스피드 2210 knots.
2: 210 knots, 자파니아 57.
0: 아이라한국스트리트에서 컨택 도쿄 레이다 120 decimal 2.
1: 도쿄 레이다 120 decimal 2, 아이라한국스트리트 4.
0: 자파니아 57, 컨택 도쿄 레이다 120 decimal 2.
2: 102, 자파니아 57.
0: 에어차이나 433, 플라이 헤딩 360, 벡터 2,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메인테인 10,000.
1: 플라이 헤딩 360, 메인테인 10,000, and what else? 에어차이나 433?
0: 에어차이나 433, affirm.
1: 에어차이나 433, 헤딩 360.
0: 에어차이나 433, 리포트 스피드.
1: 스피드 250, 에어차이나 433.
0: 에어차이나 433, 메인테인 프레젠트 스피드.
1: Maintain speed, Air China 433.

0: 코리아 713 리디오 스피드 210 knots.
1: 리디오 스피드 210 knots, 코리아 713.
0: 에티오피아 6000, 리스라멘테 9000.
2: 리스라멘테 9000, 672.
1: 도쿄 업체 코리아 713, now current speed 195 knots.
0: 코리아 713 레자, 리디오 스피드 190 knots.
1: 리디오 스피드 190 knots, 코리아 713.
0: 오시리아 630, 3 left leg 320.
3: 3 left leg 320, 뭐냐, 630.

0: 라멘센 4000.
1: 4000 오렌지 라바바에.
0: 에어비지 364 릭디에즈 벡터 비나 디사멘센 하라보 180.
2: 다이렉터 비나 디사멘센 하라보 180 에어비지 364.
0: APC 313 Disarmament 1800.
3: Send 1800 APC 313.

0: 아시아나 원제로에 다레페링 2405.
1: 레페링 240 아시아나 원제로에잇.
0: 오렌지라이너 118 컨택트 나리타타와 118 스마트 35.
2: 118 35 오렌지라이너 118.
0: CNS-TAN 271 디사멘텐 3000.
3: 디사멘텐 3000 CNS-TAN 271.
0: 오렌지라이너 616 컨티뉴 프레젠트 헤링 벡터 2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4: 프레젠트 헤링 오렌지라이너 616.

0: 매점 수리원 넷 리그와 적속 파시오 디스라마 인텐 식사다.
1: 컨펌 로잉 투 카시오 앤 디스엔 6000 베남 318.
0: 매점 수리원 넷 아팜.
1: 커피 디렉 카시오 앤 디스엔 6000 베남 318.